저리 라이다 있는 남아 바바 차이나 는장 떠라이 가세고 가르띠로 나나이 라이 갓니 뛰어이 서로 서로 가까대로 토서로 순나나 순나나 자리 고마이라 가까대로 토서로 Launi kisma yo mai tiko desma mero lai bane ko choro.